0: 지린 거든 몽골라라죠.
1: 부신이 몽골라라죠.
0: 공력인 몽골라라죠.
1: 행금이 몽골라라죠.
0: 울림비린 몽골라라죠.
1: 음노스컬러싱 아라죠.
2: 이렇게 선수치다. 은차긴 토스케노 투르륵다네. 통리 아라죠 허러네 성근도시울슨. 아진이 호덕도울슨지리. 허식 보인 호레슨 통리 아그하 싱글듯노 투르륵인 돈드불기 타흐룰라 타샨 산들흐노.
3: 선바이노 선석지도 엔후 바이르트 무치르 동대 허팅 함조치도린 토비네 몽글 요르크슨 아라지역인의 바인 선석대 쇼드랩드로드그 이번에 노트그 바이스 동대그 언치게 버러가람이 옥든덥드로지 선석지대대 원없은 소르트딕 소르트치등 신도르트르킥 쇼지 아윤사르네 아르심 후르통 선석지대컹 어북 더굴들의 어지 어북대 에이버트의 오락실린 더볼킥 우슨 종주이나 대극탄 인치게 늪드로드그대 노들드 허리빈 가른 조르가 오버몽크딘 아라자 대류 서럿네 몽크드 헬드네 오토고르딘 언지게 프로그라민 대른드 서부치든 비슨 아지네 호드게 도스는 지대 의식보인 고레슨 동대극 가르칙대 징그드 서부질릭 넵트로스가 보던 다보흥 다시한 선치카둥 이브트 도트그 바이스드 동교 언지게 프로그라마
4: 이브트 노트 바이스드 동교 언지게 프로그라마

시리기 한상행 가들지라 소지라 보제가니 바라만 조야라 산스타이 산수끝람 바라만 헬링이 나오는 데다 혹싱홀라가 서서나란 훈우게 바라가치가 뽀양 호깅 가지라산 성서 떨무르 가르치스나 예박스니 일심 바라만 잠단줄 잠들식김밴 조이 두두와라만 다스는 벨뚱게 스틀저다 타다 팔아질지 이마란 조이 야박스네시 가름 끝을 다리 후레드스님 임베나

시 흐르듯은돌다 다리 문 따라가 우뜰 글씨에 험하가 대승 부그덕에 힐러 우뜰 우뜰에 빠스데 소라 바이라 따라가 때 로소 발라 발살지 아슬라수 로소 김보이

기도가 됐지 우지본 따스란 받지 한 사사기 시립 여러분 뭐가 장준 바가트 일부 대수업에 토가 사사발을 오가산 가지라 어른들 발을 여러분 예비지 여러분 혼이 뒤로 돌단 조이 문 따스란 일등 일등 받을게 받을 탁돌이 우게 배나틀 갓나 혼 어르지르바 Арджирад хилжвэн Дудурша Уудна гатна болбол Бишгин тэрэгүн сэд Санаму тушимал жанжо Дуюнбага Жанхон хүжи народ Ирад болабол Жолхан

바라발리티 니근 어시리 아서하 일르기 도도김부이 그노우섯 바라발 아스네 닥트 계승화 달다 여러분 어시리 알지 못하고 옌벤 만에 장동인 계식 자발릉인 어시리 바라발 도도 못하고 Enugi, Asuinusu, Tui Valaval Hilchen Aya, Tikajan Hala, Boyang Hot Besan Dolter Musungweg Yamroshir Balbag. Ey, Sang Hiljuya, Tudugi Valol with Yahustumulga, Enota, or just Tanish Yog.

말한 발본 만에 장동행 가드려 발본 임임 오시로 여러분 여러분 갔나 주의상삭 이내가 다섯째 이르면 신이 바탕은 발 야무르 다가 장자회지 다가봐 아무르 발나 이르가고 해 집수거라나 벨드와 자블릉 발나 통문날 톡슈르테 발 김아람 발을 비 다꼬스 이스클 발을 쇼트바가 대학 아소젠 해태근 배 희동원에 다소젠 공을 아래인 사나통을 후 야무르다가 구용 장지 부진 아로발 힐젠 빛발 북더런 호문 느글 스틀러그 느글 우고 오실젠 우자사 팀발볼 타나샹상사 타네 힐제하 미니바티 지베하 비바스 해린쇼 탄케발볼 느글레틀 임벤 비두가 사나탁트치 보양 호가 가르치르키인 우스담 발레벨 타슬린 탁득슨 발볼 땅기치스 가르치르바긋 키민 달란 탈름 북다란 해시 익집에 하이르토가 아리르 이진궁들이 다래끝 무돌리집에 주불릉일저 따레만 빛나 딱조 지군 오기 야머 졸리 공나 해시

뜨거운 우리나라 식물에게 내태라 잡을 데려갈래 바짜라 저는 이어를 서서히 답변 좋은 아버지 우시아나가 틀들어볼 흘셔대올라 잘것 버스 주의도 새 부이 아무리야 그들 할근에 허문 어르지가 버스 주의들이 못올변 휘등 허문 후르지라 두둑대 잘것 울어봐가 열대로들 알아라 그들

이르흔 얼터 달라본 춤 즐긴 도시물라 바라보니 그때다 지문에게 덜흔 바틀 후시장 가라가뜨가 함토 얇뜨기 짱진 나로디 니금 바라볼 청호 누가 느낀 환가이 한당 나로 질러주이 에너에서 딸

땅에 있음 밟을 하열이 비치긴 새다. 니금 밟을 주거랭이 나흔 주거진 부갓 누가 니금 밟을 위환의 그띠 호너이 맨 하여만 알지라 또 이들이 아플랏 해르고 달린 야스이가 지르셔 솔라드 이르슨 노시름 바소림 비시 바스 무쌍 헬레바 느긴지르가 털스 바스네 솔라드 또이 아소진

노줄 아가 등린 나른나노 아골림 바라곤 다샤 아찔 집에틀 해리쇼 데레순 발라드 인하란 데레 조이세 이디시 보지라라 뿌야므린가 데라틀 바수몬 이르힘벤

때 낯내게 홈자기 바다 뚝대 바라발다 보시 불짝이 배들 대들 허스 홈스근에 돌아와 허스이 강우인 일디 셀레쇼라 텔레벅슨 애들리 길금을 시식인 내고라 통을이 허이를 묻나노 올 문이 지르래 같리 두둘 조인에 두쓴다 희디세흔 희망이죠 바스트랑 국민 받라다이 딩상은 샤가인 슈다 시동이 놀라 놀라 오라인 샤가

아치토르슨살가슨네틀아띵자랑발딕아한호두근울트나아메리칸우하이흔나른울트나아번오글오른심발나얼른이리또자랑테비시오이콜라이것우스워크이흔자랑발딕톰이이르게는명나또바라볼산살조샤르나툴툴슨사트노바라볼욱주바라긴주이노시리비더무디지배가뜬이앞뒤우스거니서서때벨다트서서가가뜨니세니유비해짐해나주이미니허사트바라트몬드레발나주이두도

대빌드웬 오나란 공명시빈 오시리 이력승부가 샥대가리기 무팀돌때 비바능기 무토듬뜸 문하긋 시몬 빠쭈주불 나태발온 느글 사난 느글 스틀베호 시비등 허일은 스틀 바르게 내주불 느글 막두베긋 실주적 능이 새로 이서 국민 은혜가 되지면

내가 장사기 색지변 사긴 대디 우자 색지비 흐리발바스 술인 술단 알잘티 못해 사사긴 대디 따블주띠 발바 흐리시긴 아르꽈 흐질 흐리발라긋 이마람 발볼비 산준이 발볼 응지해갔음 불가 사기 농발볼 이음 발제 사사왈등 때 이근데 들기 부르는 돌단 애로운 거 들은 때 발발 애 잘까선 할수 이모 팀 탈란 이두가 두두 조이금 무이 발발 사나 닥다 사사게 닥카노 발발 우나라 시주였음 다나그 비우지발 으르그먼 텔들의 털지 아무리 짜르키 받듯이 우브렘 오무스 혹단 함클린 샤닷 으르 투스나 으르군린 샤닷 부연발발 바이니 흑금미 받린 샤닷을 바르바 오르스구르네 보이네 보르흐바 실직 등그린 땅순드 텔뿔 바르바 은내 닥터 유네 바스 딜히 대네 오시리 바득 뜰뜻뜻한 자락을 바라바히 엔닉 주린 우기 우춤 발보 조이기 발보 우쇼흥 온 우물을 받자 그슨 뼈를 할 때 그 힐튼 배틀에 돌들 아야 조이긴 닥터 내오를 해줬나 텅 배틀 노수 아스브론 역도가 힐지 우자서 시

前来，我来个，再来跟，再来跟，孔明你不落下吧？提心的你莫给，给你个变变，给你给你，孔明一点机会了吧？三镇都是没西阿哥的难办了，听起来别等，别把脚先踏了，江下个地界，只管我先别这个地把脚抓很不行，一马难办了。몽호긴 다스라 발라볼 닉 아르흐 베나긴 인니 비 두두 조이들 흘 조여 조이 다스 사와 틀자 아 야말 아르흐 벤다 시흘러 트거긴

나왔으면 바로 가하네 알아봐 마호르고 흐르고 게임식 암뜻때 따스 흐르고 가제르 아르네 타먹샤샤이스 우쿠에 각자 바가흔 아르기 자르벌 바르치 나르크 바로 이허샘 빌가 비발라볼 흐르근 این آرکن بالا بالا خرگل هم بالا بال نگم باغ سال آنشی آرنا آنشان سلیب

말아봐. 장동민, 내 나이 어머니 일인 어떻게 말아볼? 이어 맞나 빨볼 울트 질문 누글래식 기서 돌호야티 역상아 빨볼 누구 먹을래? 아무기 앞선 들었대 이어 대래게 나사 누구도슬리 흐르길 힘배틀대 숨 엄늘 우슈흔 날아가래 빨볼 이어야티 부터 졸나해 조이면 대하다 소장, 그 우는 대로 야물 하이로우니 뭐 흔니 뭐, 내리긴 일찍하고.

일단 자른 것은 받을게. 신하여 어머니 대디 우주원 온가 주스 우주스 렁어와 짝시 지울렛 낙시기 안가가 자르니 햄골렛 시시기 이시아군 주스 온가 육등시 대학교에 임닉 화이리흔 배희행돌다 인닉 발라본 사오사오 알자왓 나스업시스틀은 짜르겐싱글다 나슨담 발라본 암글랑알 아가 통초 타인의 드럼 발라본 우선 셋틀 겨르게 야기 주받라히 이목이로시라 사오사오건 이두고 발라본 시리굴지라 한상인 바른테 부소제 약 웃는다 글볼 장동인 가들이 아바트기 야기죠 장준 바가트 때 벨디게 쓴 듯이 약 웃는 산하기 글볼 하이리 차오기 알스네소로 하부트기 스틀은 느금무슨 하나 회시 바라볼 사오사근시리 존통민시리갓 아바트 바라볼 소간업갓 가질탄 이긴나기 이마람 발라볼 빌하이리 우르가 조금은 틈은 더 붙을게 미니 성스튼 오시린